Gag. Chu Udo Yum Nakshi Yim Man Tan Ujodu Unam Sandu Songdeonge 쌍비쌍쌍 첩벚국세 이리로 가면

생각이 절로 나네. 식불감이 밥 못 먹고 진불한 석 잠 못 자니 이게 모두 다 임그리운 탓이로구나. 앉아 생각 부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천이 없어 무진 간장.

정하는 중어 웃노라 척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악루성업 기수어 울고 뜻밖의 특연이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 지성 단정성은 네 안부리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